0: 야야 재즈 야야 재즈 앙아웃 앙아웃 페티마테네 이 페티카딩 페티쥬아이나
1: 백차비
0: 페티바스
1: 세카
0: 마라스네키나
1: 풀
0: 마치 나마카 땅아파
1: 마치 나마카 땅아파
0: 앙아웃

0: 아주 레베타게 어스트라트루피나 잠깐 잠바주 벨라모냐 아리엔기 게임
1: 나가 후프틀린 제페 제페 제페 나가 후프틀린 제페냐